우리 딴 두루루리라. 너무 그래게 두루루리라. Es imposible. 두루루리라. Y todo cada. Así es, ma. Fora cosa de locos. 두루루리라.